0: 컴컴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절망에 가로막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조국의 내일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.
1: 李在明在讲话中对未来发展寄予厚望，他承诺韩国政府将优化配置国家资源和力量，推动创新成果和未来发展。